0: 你唔你扯得噶你？唉，我怕你，你扯咗我就冇符噶啦。我唔该你翻入去查多啲千姿水粉，着翻件靓衫，有咁好你就着咁好啦。
1: 老爷啊，你要我扮咁靓嚟对住你做咩嘢至得噶？我认住你个心里边啊，好邋遢污糟嘅。
0: 哎呀，唔好讲啦，唔好问啦，我俾你激死我啦，入去啦，一阵你就知道噶啦。
1: 嗱，老爷。扮靓还扮靓啊！第二啲事干我唔做噶吓，我至多替你将人客招呼噶咋。
0: 系啦系啦，快啲快啲快啲！